3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종전의 날인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아침에 참배한 자민당의 스즈키 간사장을 통해 당 총재로서 사비로 다마구시라 불리는 곡물의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수상 취임 전에는 강요였던 기감도 포함해 매년 춘계, 추계 예대제 기간 중과 종전의 날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단,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의 추계 예대제와 수상 취임 후 올해 4월의 춘계 예대제에는 기간 중 참배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참배에 대해 동맹국이나 주변 국가에 확실히 이해를 얻고 서로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참배할 경우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점과 구마모토 지진과 관련한 대응 등으로 인해 15일에 참배하는 것을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13일 저녁 이후 선상 강수대가 잇따라 발생해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치바현에서는 자동차의 수물 등으로 지금까지 8명의 사망이 확인되고 건물의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치바현에서는 13일 저녁 이후 선상 강수대가 잇따라 발생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14일 아침에 걸쳐 22개 지자체 레벨 5의 폭우 특별경보가 발표됐고 6개 시에 한때 레벨 5의 토사재해 특별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치바시에서는 불과 반나절 동안에 예년의 8월 한 달 강우량의 약 3배에 달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치바현에서는 자동차가 20대 차 안에 갇히는 등으로 8명이 숨졌습니다. 주택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치바현의 지금까지 집계로는 전파가 치바시에서 한 채, 반파가 치바시와 모바라시에서 총 4채, 일부 파손이 모바라시와 미나미 보소시에서 총 3채 확인됐습니다. 주택 침수는 25개 지자체에서 총 170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바현은 현재도 확인 중이어서 피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정한 대비소에 14일 오후 1시 반 시점에서 2,750명이 대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바현은 관계기관과 연대해 생활 인프라 복구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0: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를 방문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항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의 에토로 후섬을 방문한 데 대해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양립하지 않아 일본 국민의 감정을 해치는 것인 만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중장기적인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테기 외상은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 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해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신속하게 본국에 전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 이후 북방 영토 문제를 포함한 평화 조약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이번 방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항 조치를 검토할 방침으로 국제사회와 연대에 실시 중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중에도 지난달에는 모테기 외상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접촉하는 등 러시아와의 의사소통은 계속할 방침을 나타냈으나 관객에서는 어려워졌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어

0: 냉각돼 있는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북방 영토의 에토로프 섬을 방문한 데 대해 유엔 대변인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회원국 사이의 양자 간 문제라면서 관계된 모든 당사자가 자제를 유지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 보도 담당자는 NHK 취재에서 미국 정부는 일본의 북방 영토에 대한 주권을 오랜 세월 인정해왔다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려는 어떠한 행동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쿄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13일 중국과 러시아의 주일 대사가 공동으로 글을 발표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부정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는 푸틴 대통령의 에토로프 섬 방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태기 외상이 13일 주일 러시아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주일 러시아 대사와 공동으로 글을 발표함으로써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 외무성의 대변인은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 한국의 정례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비난하고 대항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한국에서 조선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정례연합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쉴드 자유의 방패를 실시합니다. 훈련에서는 북조선이 러시아에 병사를 파견하고 있는 데 따라 무인기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를 상정한 훈련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외무성의 대변인은 14일 국영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훈련은 현대전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침략전쟁을 시연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한다. 정당방위권 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한다며 대항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북조선은 8월 6일과 12일에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어 미군과 한국군이 경계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정보분석부문 고위관리가 NHK 취재에서 북조선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지난 몇 달 사이에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일본에도 문제라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북조선은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전투에 참가시키고 있고 탄도미사일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44%로 하락해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웃돌았습니다. 한국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3일까지 사흘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4%로 지난 3주 전보다 7%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46%로 긍정평가를 처음으로 웃돌았습니다. 부정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한 사람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제, 민생이 13%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시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민으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2: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토가 말합니다.
2: そう.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生卵은
0: 날계란,
5: 食べられません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5: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5: 食べる
0: 먹다의 가능형은
5: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인데요.
5: 食べられる의
0: 정중한 부정형은
5: 食べられません입니다.
0: 이 경우에는
5: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그대로 외워주세요.
1: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5: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7: すみません。
4: 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1: じゃあ、많이드세요。
5: どうぞ。
0: 는어서、부디라는뜻으로뭔가를권할때쓰는말입니다。
5: たくさん
0: 은많이。
5: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동사
5: 食べる
0: 의태형에
5: ください
0: 가붙은것입니다。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미안해요。저、회는못먹어요。
5: すみません。
0: 응、여기서는미안해요라는뜻이죠。
5: 私
0: 는저。
5: 刺身
0: 는회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이밖에도못먹는것을말해보시죠알레르기가있어서새우를못먹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새우는
5: 에비에비
0: 입니다먼저스미마셍이라고한뒤에말해보세요자해보세요
4: 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
0: 그럼이번에는돼지고기를못먹는다고말해보세요돼지고기는
5: 무타니크무타니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すみません私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과가이또가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いただきます
5: いただきます
0: 는식사하기전에하는인사말로만들어준사람이나음식에대한감사의마음을나타냅니다먹은뒤에는
5: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라고합니다
5: いただきます
0: 와
5: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는같이외워두면좋죠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いただき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아침식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씨일본의아침식사하면어떤음식이떠오르세요
1: 네대화에나온것같은밥과된장국그리고생선구이죠
0: 그렇죠일본의전통적인아침식사는일본음식인데요밥과함께낫또나김우메보시그러니까매실장아찌죠계란을먹기도합니다
1: 양식을먹기도하나요
0: 네최근에는빵에다계란프라이주스커피같은걸먹는사람도많죠
1: 호텔이나여관에서는어떤아침식사가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주로일본음식이나오고요호텔에서는대부분일본음식이나양식중에서고를수있죠또는뷔페형식으로일본음식이나양식을함께먹을수있는경우도많습니다
1: 네좋아하는음식을마음대로먹을수있는건아주좋지요저도여러가지음식을한꺼번에먹어보고싶네요